바라서는 죄그대로 알아내긴 바라서는 죄그대로 알아내긴 바라서는 죄그대로 바이상무사 가라간는 죄그대로 바이사리긴 심켄풍 죄그대로 샤마르무사 아사라우 죄그대로 알아내긴

사랑으로 수놓아준 별 내 우주와 너 다른 세상을 만들어주는 girl 너는 내 별이잖아 예 호주니까 지금 이 시련도 결국엔 잠시니까 너는 언제까지나 지금처럼 밝혀